0: 아니 천지 좀도 여보 뭐 주나서 좀도 세리한 비게 토저 토도 그 시행도 와. 다 가서 그게 람드베 지 데부터 돌들래 좀도 세야게 다녀를 송도 와. 저다 간다 좀도 세야게 시디한 그 주서 매나매나 연대고 다 안데 에 좀도 시사로 신하고 좀도 세대하다 좀도 임바래. 다 전에 그 따와서야 돼 이제 좀데 다 제대 제 주셔 제 태과서 돼야 돼 삼바 자체 중국 왕기 태과서 제기하래 특지 차네 다 따와서 돼 폐지 싫어 붙이 차네 태과서는 특지 차네 근데 인도 다 상제베 그러나 출루나 샤샤나 따외 권에 좀더 시스시하래 아니 지나만 더래봐 상자 못 먹었어 태국에 시합이나 삼바 자치 중국 왕기 년도지 태과 랑산지의 태과 태진기 태과 아니 태진기 태과를 치라도 아니 바로도 신비 태과다 대부성아 다시 태과 쓰시니 다도 삼백 번의 책임이 아래 자 다지는 대변이 따와다 그래서 다 중대다 태과 쓰니 두스 다 니로 책임도 자네 태과 태진바 채나야 그냥 중대 가서를 탱맨배 둘도 좀 봐요. 이겨봐 이빨에. 봐. 그냥 태과 멤버 체니 그냥 좀 더 택시기 둘도 좀 봐요. 용기하래. 지단 태과리야 지중 니체 대신도 좀 달라요. 참도 니부디 탱맨이 좀 더 웃음 니부디 택시기 좀 더 시작하래. 다 태과 니아랑 태과 니부디 태과 멤버 아니 전주 선배 태과디 태과 참고 시작
1: So we read from the beginning of the text, the title of the text is okay. Instruction.
0: Penaini, Penaini, Tawa, Chitamawe, Tawa, Sungengi, and Changju Sabatende, Yuguyare. Saturday, Sambekone, Tejima. Tadako, Tabish, Ivan Shiruku Chane, and the Kazu Vishamba to the Zidaba, Pajayayayi Bari. Taya, Nyara, Nyara Papado, Nyara, Unumu to the Teddy. 따외 차네 퇴진 좀 더 진행해 우매 다원 진행해 야는 웃음 그다 따와 그런 진행 봐 다 좋은 우매 다원 진행 봐 야 삼배 차네 장두 이지 삼배 타바 좀 되는 여 인도 자네 조금만 봐
1: So the title of the text is Instruction on the Garland of Views and the opening line states that it's a note summarizing the different views and vehicles and so on So there's a reference to the term views as opposed to vehicles. And views here really refers to philosophical views, which is the views that are part of the tenets of the philosophical schools. So generally, when we use the term drupta, the philosophical tenet, it refers to established standpoints of philosophical schools or traditions that have been arrived at as a result of a process of reasoning and process of understanding certain scriptural authorities. So on the combination of scriptural authority and a reasoning process, one arrives at certain standpoints. And these standpoints are referred to as the philosophical tenets. So the views here refers to those type of standpoints, the views that the philosophical schools have arrived at as a result of a reasoning and also understanding of certain scriptural authorities. And vehicles here refer to the vehicles of the path, so which are such as the vehicles of the disciples, hearers, and vehicles of the self-realized ones, or the Pratyeka Buddhas and the Bodhisattva vehicles. So in essence, the different views are ways of understanding different standpoints from the point of view of wisdom, aspect of the path, and vehicles, differences of vehicles are understoo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ethod or the skillful means aspect of the path. S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wisdom aspect of the path, for example, in the Buddhist tradition, one speaks of four schools of Buddhist philosophical traditions. These are the Vaipashika, Sotrantika, Chittamatra, the mind only, and middle way, Madhyamaka.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0: So then the fourth standpoint is referred to as the extremists, and this is defined in the text in the following. The extremists uphold the existence of an eternal self, for they reify all phenomena through conceptual imputation. These extremists comprise of those who view the presence of effects where there is no cause, those who view cause and effects erroneously, and those who view the absence of effects where there is a cause. All of these are views of ignorance. So this particular standpoint, extremists, really refer to adherence to philosophical schools. So generally speaking, within human beings, there will be those of adherence of a philosophical school and those who are not adherence to a particular philosophical school. So many of the views that are described earlier were, strictly speaking, not really philosophical views as such, but rather representing a certain mental persuasions of individuals. But from here on, the views here refers to the views and standpoints of philosophical schools. So when we speak of philosophical schools in this context here, and broadly speaking, there is the Buddhist, there are the Buddhist schools on the one side and the non-Buddhists on the other. And the different demarcation between Buddhists as opposed to non-Buddhist philosophical schools is really made on the basis of whether or not a particular individual upholds what are referred to as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ose who uphold the four seals are characterized as a Buddhist philosophical adherents of Buddhist philosophical school, and those who reject the four axioms, four seals, but uphold a different standpoint are referred to as the non-Buddhist adherents of non-Buddhist philosophical schools.
1: Da, tao ka da ge cha ge shi, amen che ge dom shi, so na di du je su je mi da gua. Se a ta di mi da gua se a di, mi da gua le ni sha, jun ji mi da gua da ge ji ge ji gu ni sha. 다한데디 계직이 집에 미다고 참을 시기요. 단디 에 컨저스 거래 사나 장아주 변하지 배신기소로 그냥 아주 미미지네 슈구다 균 가도야 도가 균지도야 도가 그 균지야 돼 그 계직 계직이 집어지 여러 인상 그 갈래 갈래야 변하다 도마지 되네 개 되네 지도야 도가 그 깨지 깨지기 집어지 매나 토마슈누 되네니 바로 가서 우리 달마 달유 영식 말와 그 교의 두기 예배 차네 애니 그 타마디 지르라도와 자 근데 이제 균지 집어지 여야 코 깨지 깨지기 집에 런신 전지 인바 인상 애니 균지 집어지 유야네 자 근데 이제 다 다 조업하는 거 아니면 류도 못 차시하나 류 땅에도 인섬 자원에 송어지기 탐업에 시시버돌이야 류 나라라 교어디 추수까지 나로 교어도 되기도 와 애니 치인남 교로 고 애니 매일매일 교대야지 그래서 통되기도 와 사나 디디 영야 되고 계시 직루 여러분다 다 디디 인디 디 애니 가서 오래 계시긴 직배 미다과 미다과 참으듯이 얘기하래 늦었는지 미다과 왔어 다들이 나와

0: 이 쇼양하고 대교고 나와야 되고 대니 대고 나와야 눈산에 개월로 뚝쇼지 대회연대 자수파를 쳐둔으로 선송인바래 자 디레이 메인두산에 가수를 그게 산지 있고 봐 아니 성수미세바 댕기콜로 딘지기 아니 아 탑시 송두 대구리 선송인바래 레디 파르도 심베 태베콜리야 탑시 예름이 심어서 해도 송구야 말해 가레슬라우나 탑도 싫어서 해야지 모소소로 샤구야 말해 나기 태베콜리야 탑시 예름이 심어서 반절스 해야지 탑시 예름이 심어서 해야지 탑도 싫어 모소소니 아니 직로수 직성에 관해 예 가서 우리가 송둔 잡았어야 대상만인 바 로 찍라 도체 탑시 소수 저거 마도 모직도 예대버지 저자가 모예를 미시바 세야디 송인 바래 근데 인도 도지스 다 탑시 예를 미시바 로직리야 이니 기루디 그리스라스라나 소소디 다시 원에 채버는 뒤에 나저 라미지 걸이야 아니 외세기 이실에 아니 수 가서 그게 수고도 나바 제수 틈베 아니 람직다 아니 가시 우리 그게 대퇴니나 추구도 나버튼베 람디 퇴직을 여대버 제체 드르르베다 탑시 간다 외세직니 아니 수구도 추구 다 가서 그게 둘러셔야 되버지 둘러 그게 가서 우리 그게 다 둘러 그게 둘대버지 쇼미로 드르지게 다 아예 다 쏘쏘 드르지게 공업을 둘야지 여러 인류산에 대, 지금, 그게, 시띵야로, 달래야, 아니, 규두 웜해금네, 짱, 아니, 가시오, 그게, 똥니도, 숭놈, 하샤와, 면에, 드르르르다, 서구로 깨세. 아니, 깨베, 서구 드니래, 미네, 야, 똥니 꼼야. 와, 드르르라, 아니, 탑시, 다다 탑시, 이게 몇십을, 배지, 가시오, 그래. 다만시, 탑도 시, 서구 자식을 미국에 차네 탑당 아니 동일을 예반 전배 차네 실업 차네 숭야지 다 탑시 오직 독세치야 마도 오직도 여다 반로 배실 면로 자 다 조조 탑시 예를 몇십 번디 내서 라미그 금을 송대하게 구투 송주 라베 금을 송주 송대하 다 대관 로그야리 조조 딘설이
1: So here we are talking about the various levels of the path of the Vajrayana vehicle. So he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is meant by Vajrayana, the indestructible or indivisible vehicle. So Vajra here has the connotation of indivisibility. So in that sense, we are talking about a vehicle that has indivisibility as its central characteristic. So what is the indivisibility we are speaking of here? So the indivisibility here refers to the indivisibility of the method aspect of the path and the wisdom aspect of the path. So it is the indivisibility of the two aspects of the path, method and wisdom, which is the essence of the Vajrayana path. However, insofar as the need for the union of method and wisdom is concerned, and this is also emphasized in the perfection vehicle, the sutra vehicle as well. For example, we find in Nagarjuna's text, there is an aspiration at the conclusion of a text where he draws parallel or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accumulations, the accumulation of wisdom and accumulation of merits, as corresponding to the two Buddhakayas, the form body of the Buddha and the truth body of the Buddha. And it is by relying upon a path which has the two accumulations of merit and wisdom, one aspires to attain the Buddhahood, which is the embodiment of the two Buddhakayas, the two Buddha bodies of form and reality. Similarly, Chandrakirti explains in his supplement to the Middle Way, Madhyamaka Avatara, where he compares the two aspects of the path, the method and wisdom,

0: be the possibility of getting water from it. So in the same manner, since all the various levels of gross afflictions and conceptual thought processes and so on arise, all of these impure and contaminated states of mind arise from the innate mind of clear light,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y can eventually dissolve into the innate mind of clear light as well.
1: 진지를던 우순바 시대리 우순바로 또 왔니 최첨제 옛날 상제버 내버 태양 룽더 맹아던 개와야 메인라스 다 귤룽 맹아 당 민거와 다 귤룽 맹아네 땡여대 봐 지저 땡버듯이 태어나 내드여 되는지 되다 지금 다시 신부를 예수께서래 룽더 맹아 그 세상으로 땡버야 메인버 랑기 리그베 로이 띵도 이치베 무슨도 또 와오스 다 랑기 냠솔라나 에니 냠뇽지기게 되듯이 에스 람기 이체바니 또바나바 시트 리버니 마 또바나바 시트 리버니 난저베 람데 대야 듀드베 드부주메 틀어 떼바다고 뭐인지 랑기 무슨도 또시 이체바 오스
0: Then the next is the fourth understanding, that is the direct understanding. And in this section we read from the text, direct understanding, this is on page 38, direct understanding is understanding that the abiding of all phenomena primordially as fully enlightened is not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scriptures and the quintessential instructions, and that it does not depend upon the words of the scriptures and quintessential instructions alone. This is understood directly as one has gained conviction from the depth of one's mind by means of one's own intellect. So this particular passage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gaining direct experience of this truth. And then we read, gaining conviction through the path refers to the comprehension of the meaning of the four understandings, which is the path of a yogi. And we read, however, this is not like the practice in which a cause depends upon a temporal process for its effect to arise. Rather, one comprehends it directly by oneself with faith.
1: That day, 장골로도 타야 그리고 손도와 무슨도 도수 들으니 전제외세 타직도 미교소스 다 배제디 안다 람제 안다 로드르왕부 숭나로 되는 자리 전제이시 배이시 배이시리야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다 사도 송주다 사도 송주 터도디 전지외세 전지이시체 아 대응하라 빼이시체 어 스타 사운드에 쳐갈려잖아 르브시부 전지외세 어 되네 어 베지다 르브 어 스페스무스 샤도문드다 전에 아다 죽을 직사는다 세면 터도 빼이외세이시 송대하다 전지 전지이시 빼이시 다 베이시텔이야 양차라 니첸 페이지 능숭 제일 샤야게 베이시지 능숭 다저다 능숭 참모 능숭 참몽가니 세상으로다 러신제주 군도 참몽가니 샤야게 베이시지 Ranshin-jeju tokpa rabba gani shaya ke peyi shi chik peji yungu yasari. Noda teda ta kada anda di sedong sungju saya ke selwa di ngayon song yungu zane chara mungu chile yungu duwa. Rinpe ki nyamnyong jie niya yungu yachi. Teza anda di peji gompa chikwa risha. Ngusungdu tokpa chun dilani tenji wese Tachikdu mikyusos, tati lamlo lo rimji changyuru zane, tako jeyagi 외세 이르송기야

0: 가세요. 관중이요. 와라 와라 가자 관중이.
1: 땡큐 굿나잇.
2: 다시 대략 넘버 2 람람 쉐베 게지 군주 타베토 푀기 난초 센시예.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さあ、今天把三节一节，这个呢，对接看不到，没把它上吧，就出风，就跌这样，跌这些东西呢，哪怕送别，难给，现在送别早就的，现在事情送的，这个样的，啥的，现在的，雷家的。다 가서 렉작 중도 된데 다 렉작 깰 된데 얘기 다와 산지 그게 저 탈산 지 야나레 엔 야나네 바 탈데베 아니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어 그냥 대신 네 가서 다 야네 베네 그냥 저 소유 아니 우르스 군비다 대전인데 이리 나러려야 다 대배 따와 지금 남과도 이제 사물로기 실은이 모두 떼어내기 와래 측예도 유를 첨부첨부 맨날 연어마도 하시에 다 장면 떼어내야지 차대기 와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0: an injury, because this is their only role, this is their only function.
1: 아, 단 디야고 저거 삼수 커리는 봐. 단 디야고 삼수 커리는, 단 최양대세야 디, 양 뉴몬디 양양리산, 뉴몬텔레 용순 대바텔라, 단 용순 대바, 단 뉴몬텔레 개니, 뉴몬텔레 좌토유는 저 타라스 가래. 단 디 최양마디 봐, 경마디 봐.
0: So when you think along these lines carefully and deeply, and then you will realize, you will recognize the true meaning of dharma. Dharma in terms of nirvana, liberation or freedom. And nirvana, which literally means the state beyond sorrow. And sorrow here refers to the mental afflictions. So you will see that the true dharma is the state which is free from these mental afflictions.
1: Oh, yeah.
0: And this is also the true dharma, which is the actual object of refuge.
1: 저상가 뉴몬베 다텔레 껴버려 챙겐디 뉴몬베 다테다 진단 겨인 등에게 빼나 가서 우리 그게 무시 커서 가면 중삼 좋아한다 콩주의 년볼이야 아니 지금 참바 나가는 시기 지금 대상의 년볼이야 지금 믿음 못 건봐 지금 로 드주 체기 크도 크도 차단 걸로 문주와 슉 첨부띠 슉 짜는 거야. 단지네 싸워로디 차단 그 싸워디 띠무 된지기 사용 인도자네 띠무 된진다 전당 무슨 경험이 된게 이네 담이 더고 실게 인도자네 이네 어거 띠무 된진 그 슈루카 그 가소래 그 칸짱 못 차는 거야. 그래 나도 능비배 담바 실진 부르지 그 나와 샤디 거다 딱 그배 준비 준하 인데지 그 가소를 모르 쳐인데. 그것도 가진하지만 추승으로 되죠.
0: So what is the true refuge that grants us protection from these mental afflictions? It is the directly opposing mental states, the spiritual states that one must cultivate. We briefly touched upon this point yesterday when we spoke about how in response to counter the emotion of anger and hostility, one must cultivate the antidote of antidote, which is loving kindness. And to counter extreme attachment, one must meditate on the impurity of body and so on. Which these kind of meditations do help initially reduce the intensity of these negative emotions. However, the most effective or the direct method of overcoming these mental afflictions is the cultivation, the generation of wisdom of emptiness, because the root of all afflictions is the deluded mind and this ignorance, erroneous view, grasping onto inherent existence of all phenomena, grasping onto self-existence. Therefore, by cultivating the insight into the no-self, one will be able to then see through the deception of this deluded perception or perspective, and then through this way, one will be gradually able to lessen the influence of this deluded state of mind.
1: 드부뚱에디 중갱기 아니 교짜와디 뇨모드체 다 디니부들이야 뚱에다마다 군중다마세다 디체 봐 제다 디니르베다 군중 싸와 아니 뇨모데 군 진단 계획관에 뇨모데 바 팜르싱에디 다 가소리 뇨모레 떼괜디 임바레 다데 뇨모레 떼괜디체 대체 응어체 아다 떼데 마음으로 두부 땅에 유모 가야 로원지 빵바디 빵베 대연된데 있다 겸내 내 몸으로 다 뛰는 말이 시장들이 인도산에다 아 과랑도 되게 최근조 센다 이 겸내 인사에 도세
0: So suffering is the resultant outcome and its cause the principal cause is the mental afflictions at the root of which lies this ignorance, and so these are known as the